0: 아호 냄새.
1: 야,
2: 바바 맞아 맞아 기가.
1: 아이고 라미다미 이거 얼마 했겠나.
2: 아이고 얼마죠 그때 다 하하다부 아제 브로 아제라 봉 와고
1: 아이베. 아빠 나 아제 프레파라고 아니 이거 보게 했. 다가만디 어제 외로 제외하 아우라이 테크라 좀 하고 나 세분데 원미.
2: 원미 아이고 내 피어나 메 메오이 메오이 마베 아모이나.
1: 아 에스페라 마네 히나 마 마이고 이마
2: 히나. 마베 아모이 레토 Juan, Adrián, Oscar, Antonio, Coco, hoy Pedro, Julio, César, Silverio. Hay una bella de ella, otro de allá. La pegamos tata y vuelvo, llamamos a la caja.
1: ¿Cómo se llama Silveria?
2: Algo va a pegarse a Harvey, vuelvo a llamar a
1: Leonidas.